0: 저 지하 보이면 소나 전송해 줘. 저
1: 단속을. 디지털 님은 23, subject going to be a Hispanic male, 18, wearing black shirt and black pants, named Francesco.
0: 저 대체 제보.
2: 님은 23, 다들.
3: 62, 72, 73, 10, 6, 9, 19.
1: 62, 72.